5년 약과 긴 19년이 나아야 합니다. 제춘을 묻춘 사이 니키하이 눈문과이 키 누구야 하카 기니치치 수누무누야 내 잔사 눈문하여 니헤이 눈치스 눈문하여